0: 짠이다. 아, 예.
1: 싸게
0: 뜨는 거야.
2: 짠이다.
0: 짠이다, 베이. 아, 예. Now look here,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 yeah. Now tighten up, Augie.